생각을 보니까 생각을 보니까 별이는 지켜내시면 안 돼요? 기독기 나가 덮반 마릉마릉 기다려야 돼요. 나오 니마사 덮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아 아기

0: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
2: 오, 헤이드 코어까지
1: 알겠어요.
0: 강고양이 씨.
1: 저는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.
1: 미안.
2: 아, 이거 한 번만
1: 잘 걸리는 거 같아.